0: 해볼까론 멤버링이.
1: 아, 오금바. 응. 그래서 우리 나때라로 가도 저번에 봤다고 미친 짓 아주 안 해도 있나.
0: 에, 나 봤다고 진짜 막이야.
1: 아, 봤다고 진짜
0: 좋아. 알고 나부터다.